0: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는 소원밖에 안 되니까 가서 서고 기타 치는 건 의미도 없고 너기 싸운 감동 터져 변질될 것 같았어 힘은 나
1: 다 별거 없는 거